0: 도 대가 하지.
1: 어하여 나미.
2: 구구도구.
0: 그와간나이. 여진족은 후네니 노트도 하지 나느니. 오고 도구. 유네. 도구간 오시러. 아다시가 오카시노. 기가이도 오보이모 날씨.
1: 오야 뭐 히토네무리 쓰르네.
0: 저도 히토리 시나이도요. 제우스, 네, 제우스 대마. 내가 다스케데. 루비, 도로, 아지가.
3: 우소프でもいいこの際.
0: 너 끊어지네.